아드레니 타랑가. 아드레우넛 카드불피쁘나 아드레디트 아드레네티우넛 카드불피쁘나 하리마 하드카르라스나타 에피비트루 말라와게마 눈바띠아비다와스카 랑깅인티돈나 아드레타라 කමක්නෑ මගේ සකුරාමල ඔබ ගියොත් මතකතුව මගේ ආත්මයත් තරන් යන්න එච්චරයි වෙනමකුත් එපා ඉරේෂ රත්නපුරින්